0: 엄마야, 아래 보이시, 아래 보이시. 사기험! 사기험! 사기험!
1: 네, 사기험!
0: 미사기 뜻 너무 많아. 시간 사이 봐. 너 사기험! 사기험! 사기험! 오케이, 미 코멧, 미 코멧, 미 코멧, 미 코멧, 미 코멧!